서전해지던 작은 웃 수줍게 맺혀 늘 꽃잎 같은 내 미소 특별함을 어루만질 수 있어 참 행복했어 이제는 못 볼 거야 너와 나 시선이 머물던 그곳 벚꽃이 날리던 그 길과 강변의 저녁 노을 살결처럼 포근했던 기분 더 따사로운 햇살 내 생의 봄이란 계절을 꼭 피워주고